0: 미루었다 레레미미파 마음이 미루었다 레레미미파 마나 미루었다 레레미미파 나바 미루었다
1: Nakts programma Latvijas Radio 2.